0: 가서 쳐줄 것도 쉬워 넣으신 시간에 나 돈이 떡에 쏘는 살샤야 대송 디니 남바 시든 담벌 관배 띵인 진탕 쏘는데야 디 디니 시 디니 시사야 디 디야다 장글로도 타야기 드베나리야 이니 다기 디니 하이 디니 대주기 디니다 삼댕기 디니 대 시험 양나 아니 다이트니 셈기트니 되네 다의시 셴지시 셴지시스든 둔지금고래 둔지 남랑건장 대대인 것도와 둔지 세도 아니 둔지 두벌 다 랑게 두벌이야 이기 파수식 뽀야식 지인 것도와 남랑건장 중나라 최장와다 대임래 다의시대 셴지시세니 디니시 니송 딱 니우강 문제나야 단 드리도와 대송샤 실으셔 니디 실은 담벌 권베 띵인진노 송샤
1: Now to carry on from the text where we left yesterday yesterday we finished the reading of the explanation of the Kriya Tantra the action Tantra and the second is the Ubaya Tantra vehicle Ubaya means both. So here both refers to the external activity of rituals and so on, and internal meditation as well. So the text reads, the view of those, this is on page 35, the view of those who have entered the vehicle of Ubaya Tantra is as follows. Whilst there are no origin and cessation on the ultimate level, on the conventional level, one visualizes oneself in the form of a deity. This is the same as in the case of the Kriya Tantra. And then the text goes on to explain that this is cultivated on the basis of both the practice of meditative absorption endowed with the four aspects as well as the necessary ritual articles and conditions. So the meditative absorption endowed with the four aspects, here the four aspects is identified in Kong Tru's commentary. He gives two alternative readings of that. In the first instance, he identifies the four aspects to be the suchness of oneself, the practitioner, the suchness of the deity, which is the object of meditation, and the suchness of the mantra repetition, and then the suchness of the actual visualization and the meditation. Or he says that these four aspects can also be understood as referring to the sound, which is the mantra, and mind, which is the meditative state, and then the self-generation, which is the generation of oneself as a deity, and then the generation of the other, which refers to the generation of deity in front of the practitioner. So these four aspects, the meditative absorption endowed with the four aspects, refer to these aspects, and it is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 meditative absorptions and the reliance on the external conditions such as rituals and this particular form of yoga is achieved.
0: Nangcho 서균난절아 저주주세 랑하로 공부 예매장 동조제 대코난지 난절아 치주도 조름 예매지 슬로 마고 나야 차외주 천이발아 네벌 랑하로 공부 거제스 지단데 야 가서르게 이시도 죽군이 뒤비 뒤기 쿵 이나 죽송네 다 저주리야 눈기기네 대전에 하치 옷도 못 쌌더니 들레 친우슈야 무주슈야 주주 거둘이야 하 다베 냠부로 때니 드니스타 순하시게 맨다치기 하리 단디 안데 디샴데 군진지 저주라 삼제기 여원 자바니 대들 뭐다기 전도 송기스 전다 간다 저주기 두지 소되기 랑하고 바디 녀바도 요과야체 나 저주 하초 고민이잖아. 아니 가사 동배 이기 저수라 차제 삼아서 송하는 시세니 동배하 아니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이 캠빌 멘테표고 우수심시대기 다 멘테표는 저래야.
0: So earlier the Kem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전시. 그죠? 딱 그도 숙제식 넘는 말해. 숙제식 넘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해.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아버지. 과연. 이해들 왜?

0: 가서 그게 지속이야 내 단계 원에 대저자 가셔야 유주동 가야 되는데 폐지 여사래 유주동 가야지 폐지도 차용이야래 이내다 대저자 유주동 하려야 거라 지금 대바로 지금 타네 남산 유주동 들었는데 가오래 나 가셔 어디 생각인 게 변화 배배 지금 가서 그게 뉴에다 너무 뭐야 나나리야 결혼매 너무 먹어라 파만 이소국이야래 그래서 파만 시탄을 예방하면 대별로기 지단 전에 파만 이소국이야래 팔짱배 인양소 주변이나 디 결혼고 너무 예민 평소 체험 해봐래 자 이제 이만 인도산에 다 언제 이게 나단디 아니 당고 가수래 근데 이게 그게 다 내주 진도에 라는 주주 당고 주나 단디 긴둥기 타제야 마도 결혼지 강사지 타제 그냥 매발해 그래서 가시게 있니 이 결혼식 타제는 지그랬으니 생애 인물들이 뛰 누워 마시면 다해 자 이제 이만 인도 그다 되는 좀 누워 좀 뭐지 고도체는 타제고 하다 태야 지금 별로 지고부터는 뇌에 라는다 테라와드 대박은 뇌에 라는 다 찍고 요아리 사실은 이미 인도자네 상매단에 다디 가소래 라랑게 대배 루기 뇌를 냄십체 근데 지단 믹스해진데 칼칼이 여죠 심주제 대다 첩지 뇌에 다다다대 지금 다 그렇게 내 수도 네. 다 고두시에는 다 주시고 아주 저도가.
1: So this reference to the noble sons and noble daughters, I think, also has a significance which, as practitioners of modern age, should bear in mind. Unfortunately,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noble daughter is missing. So what this suggests is that in Buddhism, insofar as the actual teachings are concerned, there is no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And even if you look at what is considered the foundation of the Buddhist practice, which is the Vinaya, the ethical discipline, particularly the monastic discipline, even there, this monastic discipline as enshrined in the ethical practices of a monastic member is said to be so important element of Buddha's teaching that it is said that where there is the practice of the monasticism as exemplified in the three principal monastic rites, wherever such practices are present, the Buddha's doctrine is present. Wherever such practices are absent, the Buddha's doctrine is absent. Such is importance accorded to the monastic practices. So even there, when you look at the ethical teachings and the precepts and practices enshrined in the monasticism, we will see that opportunities are given to both men, male and female practitioners equally. For example, just as you have full ordination for men, there is also a tradition of full ordination for women. There is also a tradition for full ordination for women. And in terms of the actual precepts, there is no understanding that one precept is higher than the other precepts and so on. However, in certain aspects of the actual practice, there is a reflection of the bias of that particular social and cultural context of India at the time of the Buddha, reflected in certain practices. For example, like in terms of hierarchy, the fully ordained bhikshu, male is considered to be higher than the fully ordained woman. However,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actual precepts, in the hierarchy of the actual precepts itself. So what I feel is that so since there is no discrimination of hierarchy based on gender in the actual teachings, some of the Vinaya, some aspects of the Vinaya practices which do reflect a certain gender bias,